0: 잘못돼.
1: 10시 지르는데 알고. 약간 멜로디나 뭔가.
0: 쟤를 나 빰빠라. 나도 또 뭘 빠라. 쟤를 나 빰빠라. 나도 또 뭘 빠라. 이야, fuck el estilo. Fuck el estilo. Fuck el stylist. Fuck el estilo.